0: 아니야 아니야.
1: What is that?
0: 떨어졌어요. 떨어졌습니다.
1: Is that my guy?
0: 아, 통제. 아, 레이건 훔쳤어. 떨어졌어. 어! 아! 오해입니다. 오해. 안 훔쳤습니다.
2: Shut up. You violated the U.S. Military Regulation Article 3. Theft is not allowed. 어?
0: 아! 아니 내가 훔쳤던 거 있어. 아! 돈을 돈을. Stop.
3: 형아 괜찮아?
0: 어? 이거 뭐 좀 떨어져가지고 오해하는 거 같은데?
1: It's filthy gook.
3: What are you calling me?
0: Gook.
3: We are not dirty things. We are comrades. We fight side by side. You need to respect us.
2: Respect? You're talking to me about respect? If you want respect, you should go and face the commies yourself. We are here because you gooks are trash and shit. The only good thing you guys are good at is running away.
3: You better show me respect.
2: Okay?
1: What you gonna do about it, gook?
3: One more time. One more time.
1: Gook.
0: Hey, 사부님, 사부님.
2: Hey, hey, hey!
0: 사부님,
2: hey! 사부님,
0: 사부님. Enough!
2: Hey, calm down.
1: They are trouble.
3: He just hit my body.
1: What's going on?
3: He stole my lighter.
1: Is that true?
3: 진짜야? 네가 훔쳤어?
0: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빨리 하다가 떨어졌습니다. 오해입니다.
3: 진짜지?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He just told me that after the laundry, he will return your lighter.
2: No. No misunderstandings. Listen, I want respect. He stole from me, and that is an insult. He has to pay. Turn him over to the MP.
3: Hey, this is enough.
2: Is that Swiss?
3: 이거 이거 전화 소통하기 어려운 거지. 알았어. 가져와, 가져와. This watch from Swiss. Gold watch. Okay? Let's call it even. Okay?
2: Good.
1: 그럼.
3: 가자.
0: 알겠습니다.
3: 알았어. 가라.
0: 계속 기다리세요.
2: Hey. Thanks for the watch, Cook.
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5: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4: We'll have to ask General Harrison and see when he will grab the commies by the collars and make them sign the treaty.
5: Right. Sir, what about the front line? Are you in touch with this idea?
4: Our mechanized troops are coming.